0: 이마 이비야 뭐 짝상다 잘 올라온거니 멍원다 하이비로로 이마
1: 봉와 낭기 사나 이비에 맞다네 이마 보 하연가누고
0: 그
1: 낭니 핵 러우르가네 앵원데 세 하이든 핵 비로
0: 이마 하이비로 쏘가져로 개좀 삐라까니 아이 코치 타도 오빠 야드래봐 타우티나 쏘 저거 몰리 쏘
1: 오오오 마실라 이비더라 사나 이비에 맞다라 럭투 알라가네 세세세 코도 미가 코비게도 다이초 아가네 마톤다 마톤다 카자 땅 잡버게 핵보로
0: 이마 아주 딸리 가시나 잡다 사크리시엄 토이바 에타리 브라 아이 마실라이비
2: 아 바바 타리
0: 루파탕와다 루파탕와다 로토로
2: 호이마 이마
1: 마이비 마 이마이비 마 라이파 봉자오 핵틸리다
3: 다 초라 잡게니 아 루홍 버자게니시 노모와 링에나 들어가서 아이욕다 카리다 망정은 칵 하이다니 마 피셀가 잡바 토록버데 핵다 하이바 홍 파독 레이다브 시아오니 강디 인토드 수메탄 와리 하이바 파울레
0: 하우즈틸레이럽 네트로 하우즈틸레이럽 네트로 하이바 피다울레럽 네트로 피다울레디 낭드소 콕투민 해피 호케도게
1: 아이슈네 나코이니 시엔 토퍼 타벅 도리 하이다나 장마 잣비리 싱잣비디 이래 데헬레랑 가니 칼루바
3: 세세 아즈이벨레이데 가다이데 이노카이로도
0: 그이노네 하이지 아이부어 혹시 가다이 데카이로 도이노 나테 낭나 가다이 데이노 아왕게 데레롬 가니 낭온다 소 아이부 가랑 파창와 차피 아마니 디 우기다
3: 넘드레 신 슈푸 톡바 고신 슈 신바
1: 아 아이나 소라 세께 하이버시부 마코이 아니 카나나나바 마라이 마랑 동나나바 따라버 강드레네 하이시나옴기 할라 시슈네 파르타 나 시절라 크로포니 라이붕어 시대기 되네 아이 시들이 파보네 까나 마트 핵 시연 비누고
3: 아이세 팻더비 핵더 따버니 가이슈나 따버다 마시 한우비세 와세 아 핵더 여우버니
1: 아이네 가이슈나 따나 얌쌈나 하우버니고 소라자께 루파쌈가 각다 비우 하이버니
3: 오 아두수 아이 따에 앵원다 하이루소 하이버다 딸리 하이도 나부도 팻더버니는 딸리바 쌈쌈아디 핵더 쌍아까다바 아이수 핵도 비게다와
1: 까리기 딸리브노 하이브도 나 코이나 칸타가다바
0: 앙앙내링에 데 마소라 로라마니 아쇼이브도 까이독도나 까이로 로케도르게
3: 아이디 까이팜레이디에
0: 이마 이마 쇼홈명 맞단브라 아이기다 짬짭비 홈딜레롱거니에 이마
1: 하이 미네 쌍아잉아미 하이라먹다다
3: 쌍아잉아미 쌍아잉아미 시상 아이엔드바슈 마사마슈루 홍더부슈 꼭 통하면 와리
0: 어허허허 파르세 파르세 그땅이영바 야미영바이세 이마기나띠 아이코이기 마이네바
1: 나코이기 나마이디 라이라다네 나코이네네 상아 비라가 아이나 산이 카빠다가 도리마니네 세세세 아 마닝기 하누비세 마사마모우다기 보잉 록토아가 보잉디 잉드람네세 미로잉 강나람네 하하 소라시부 낭키드라 강드레네 아이나 따우리시 나코이기닌 헤이 아이나 시버간다 미카라라 아가 보잉 카라 따나나바니네
3: 미암바가 보잉냐바가 암따밤자드레 시 시타나마게 신나가 빠이키니고 이싸가 로이나 강암마니시
0: 마실라이비야 오 마실라이비야 암따 토로
2: 아이기 마땅야오라보 바바
0: 아 상와차피레이라가 마푸토로 라이트라가나 참차피아니 레르가 야이 나트라가나 아이기 푸리앙오보도 참차피 오미야 호보니 참마 수나바 따라브라 낭보
2: 호이 따레
1: 아서와
0: 이마
1: 낭기 가리도 아도 와나 셴드르바슈 아이버데 셴한 바야드란 헤 나마이 나미카도 타우티기 타우티 응학다 갱닝데
0: 이마 아이나 타방땅 떠보다네 빵앙땅 앙비버도 떠오르노이 바 이마
2: 아보 세 루파상 가사 피세 프렉프렉 라우버니
1: 아아아아 이슈다니 허린 아사 뽀뽀럭바다 이슈다 로이나 비니 하 보복 잘래고 보복 잘래
2: 호이 보복
3: 사깡바디 라이라드나 꼰가 뿐까 가라미 나마 한우빙 안내링이다
0: 랑수네 이마다다 타이나누 낭게 쉬버수 얌래이고
3: 남아간 칼라가 아이부 아란 바다 타할로
2: 바바 이마가 보카시 감동니 떠리샤
0: 아 아드니 이몽시기 볼롬시 이빠 야모아이 헤이

0: ꯈꯣꯏ ꯆꯍꯤ ꯃꯇꯥꯡꯁꯤ ꯌꯧꯔꯗꯤ ꯃꯃꯥ ꯅꯪꯁꯨꯅꯤ ꯆꯍꯤ ꯅꯤꯐꯨ ꯇꯔꯦꯠ ꯍꯥꯏꯔꯛꯑꯕ ꯅꯠꯇ꯭ꯔꯣ?
1: ꯑꯥ ꯑꯥ ꯑꯥ ꯑꯥ ꯑꯥ ꯑꯥ ꯄꯥꯟꯖꯤꯜꯂꯛꯑꯦ ꯄꯥꯟꯖꯤꯜꯂꯛ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ꯑꯥ 허니.
0: 시캉브로. 오늘 록 살람디 애들은 샤오리네.
1: 하이. 세 이만 상학 보더네. 샤오는 강아지네. 너 얌다 군비야 되고. 강우고 군비야 되고.
2: 만상아 이쁜 시세농시다.
3: 이루 잡아기 판에 구대이 아수어법 포럼바부 농주리 하늘 록신 미나범이 아마 헬라이디다. 담반상비 또나 행이다. 아이는 윤모시대 레이시 이까이바 강다박이 레이바니네.
0: 오 이만의 비록 실름대에드는 사오리드부 이만의 뒤에 아이기 깨알아 록신비크라게 이만의 아이기 비 노무다 록신비브로 아두가 나산우빠게 뒤에 록신리
3: 난기 비디 마판다 까이동의 파우리바 하 이루자박이 비주 이루자품가다 파우이 비 아따이슈 농사다 마주시타기니 아이다나 망원다 파우이
0: 오 아두 나가랑 나한기와니다나 아이나 나하와이 모 나하와이링에 마실레이 비사우드링에다 아 이판타바 마살루라가 응당풍 마판다 할락바다 마판다 피게 로이네 록신다네 레람바도 아두가 쇼아 응당다 피퍼버 떠히디네 망앙바
3: 오오오 마도 아이닝싱이

0: 꿈꾸만해. 난기 이뱀 차나세 아이부 삐져닝부디 카라 와린해.
1: 이마 아스마디 와도 엉뚱한 답이 여봐 이마. 나때 이마부 농부터 폭탄답이 여부로. 아이코이나 이마 삐져다봐 까람부 현장까리님했다. 아이코이도 자그러게봐. 아이씨 나몽누 삐깡 갓배와나때 이마. 이마는수 카라퍼나 칸독 비우게되오게 이마.
0: 나 시디네 이마 이사 칸나부 따라가니세. 나 통부도 농부도 마 둠파자바 합디네 합라. 야, 파트라바 앵원다 먹고.
1: 파레이마, 마시 와지 또 오시다.
0: 아이는 뭉앙어디 파레 파레. 이비엠 차나는 앙어가나 아둠 핵마따바 좀미 핵마칸바. 나들어.
1: 이마, 아이 망원다수 나무다수 하이림네버. 이마나, 마나, 와리 사나리버 미싱도 와리 따버다네버. 갈락변나는네버. 모이디 사푸카르가 꽝나 하라우야드나 마북다 로나 노임니 하라우림네버. 미나 파레 갈락방학다네버. 아이엔가이 이몽게 아쇼베 농아 있다부도 민원다 까동어도 수담 미루노 이마 모이네 이마다 농 파독 사깝 엄마 싹사라 아마 삐져버디 넘니 사라 아니 수나 삐져버 넘모에 바 이마
2: 보보 하이노가 앙구르가 부토르 에세 헥타 사미네라세
0: 마이베마 앙구르 아문 바시디 타이네디 수군 바 아쇼보세 아 코이디 아마 다헤 우자락데
2: 이마나 비전인 데이도 이마락팅에 시더네 카라얌 자호로세
1: 하우트라 이마 예. 아 아주 이마 아이카 너무 하자게 와디 와로비 이마 호이나 와리따 우리 미싱도 루파 사니처 홈 러우루부드 싱더바 야로이도리니 시라칸다 와라칸다 가나수 이나타 이마기 마나타네 레포이도리 파트레 하이바 에이 나모우 시나타네 레이로이도리 호네리시니네 이마 이마기도 먹다 호네가다 우리니네
0: 마도 망원다수 하이요 앵원다다 하이그노 하 파자 크레다고 하이노가 안고르가시나 아숙 아숙자 우리 시부 가리 하르부 하빠노라
1: 강데 이마 아숨 레이박티네 미수자위 산수자위 우수자위 하이노수자위
0: 자오 창박이 머리샷 바이베도 따레네 하
1: 이마 안구르도 하이노도수 이마기 아이엔게 카라 탐게수 탐진자고 이마
0: 와 탐자로 탐자로 시다 삐나 자라가 로이래
1: 아이엔게 민원데 이몽게 와리 또 위로라 놓고 이마 가슈 까나바 팡오 모이지 이마데게 템템드나 따토고가네 나몽루 삐다 묵담바 마기 와 이마다 묵담바 아이코이 사우나라가 카나라가네 모이 삐엔도리 민농 아이도리입니까 이마
2: 시군바시 디바바 그 이니에 이베자 위나 깃 마헨바니
3: 아아아 오카이노 오카이노 헤레부 카나네 헤리노
2: 이마 바카카노 난기 와리샤나디에
3: 이마 와리샤나바나디 오레네 할레르가 이마나비 아니 마루키세라 볼라카니 모이기네나 타남마네 누이자토이도 아이디 감독도 레시디야
0: 감독네 샤이 샤이는 나주 요트크라바니네 오톡바 수야로이도 하이 마실레비야 아이나 하이드런 헤이 아이 시피젠닝 더버니엔 하이드런네
1: 마 송통가 비고케도 왕앙두 야디야바 아디고네 아스낭수 아묵레이루르가 로이레 난기 미두시다 나이레르수 자타잉에다 아이네 레이루부드 낭네와니
3: 후지키 피젠닝 더바베 와헤이도 카이노이마 레카시데 슈와 마두기 와리 따르미
0: 낭네 장가가 낭어리시 피젠닝 버기로 하 피젠닝 버기라 해바 이 돔타 사바슈나데 Nangi na sanupi, nangi na puro iba na ayamba sabanin he.
3: Ay na nga hangi si ima na sabagi na tiye. Makoy da suni. Mi laka ni hai baywane.
1: Pare pare pare say, ay, ito layro rage. Moy laka na anggur ka hinu ka pijadrapa di yadiya pa su layro na.
2: As no isi amaso masu loin tali he. Hay law to ubay na laan ba tare.
1: Ay nati, isa laan di. Ipa na laan ba ni. Law to ucho haru ba ay na laan ba ni.
0: ओ कनाम तो लांदे कनाम तो लांदे सी काशी द संग अगने साब यार ब पाइन लान बनी ने
2: अस त सिंग बदी ने ngasi gi se ima nang na lan bani ko ai khoi na zara ma su ai ngon dara pa ba dara angur lai ru so hai ra loi re khui ma si di ne ka su lai ta ba si gi da ma tal li he
3: na khui da ka su lai tra su ai ngon da di ma ma lyam na lai e khang bro
1: yam na yuan na to ba da ne ima na Anggur hai nung cha bese. Yeng ban nung ai de ne yeng mi ni ne nang bo.
3: Khang e khang e na khoi di ai zak cha di nung ai de.

0: 파리엘다 아마가
1: 아이디 파이렌도 밤자이다.
0: 이마 카네시 모에 송이 와술레일이다나 고
1: 호이 호이.
0: 마 코이네네 나 슈시야나 밤제이 카르투젠시 하르카도 마리니에이디
1: 아이 나 코이 마얌나 파가다브도 아돔 헤카노.
2: 보보 보보 나 밤바 파리엘 동아이 헨게 아두가 파가다바디네 아이곤다 릭샤우도 피라디 얌 헤나 파라니
1: 아이기 릭시 헤 밤만다나 마시 항아오 비시데 뿡아오 행아오래네.
2: 응아오래
1: 릭시 나 더우뽀삐 나 벤더우나네 시람다이다 삐람바니네. 아이기 아로이 밤마담 파오바 까이토까누 비토까누 하이드나. 마예끼디 윰마시기 마비마 나마기 오요펌 토뻔인해.
0: 아, 파리파리 리키 와도 꾸만크레.
2: 이마수 오이팜 톡바 하이바기 파레파레 꾸만크레 하이레 이.
3: 아쿠네 해 모이 모이 롱기디에 카리카리 하이바 카리 오바.
0: 아, 영어에 닝 타오카바다네. 모이 라케 하이레 이.
3: 오
0: 아두가 닝올 아니 마니 돈가 마니 한가 수 카이노 리싱 트라오가 군기 카이노 아팜 포르만 빵네 하이레 에바. 아두 만둠사 아니나 수 카리노 아빠한 바 하이 오 하이드네 온다 하이름이
3: 어, 파래 파래 아주 뭐 놈이 안 카나로고.
0: 호이 호이 아까 기드만에 아돔나 좀 카나 비로고
3: 아이 마두 마두 얌루 보와니코.
2: 바바 루로이고
3: 아이.
2: 바바 호이 앙칼라 헬로 도타막 빠나트로
0: 캉디에 네 바바세 마두 양카도 타막타브라 펠 오이락브라
2: 바바 라이 헬로이도 펠 오이락브라
3: 다닝 데코.
1: 나 빠디 앙카 파라 카라포니 아두노부 엔지니어 오이리미네
3: का लई बता रसु मसिल्ली भी गाएगा या नबा खनब हम दि संगी हाँ
2: होय बाबा

능식이 람비다 라망나리 하이펌 강다나 강아우나리 마탕도 무크돌 담저리 나오브 나오비 필마스테기 만다키니게 나이톰 콘절다 라이쿠람 런짓 메테이나 세링바 마디아 파우나 세랑비세

같은 눈부신 햇살이 다 날 위한 것만 같아. 오늘도 나의 하루가 어김없이 너로 시작돼. 밤에 잠은 잘 자니 난 가끔 현실이 믿기지 않아 잠에 섞게. 무슨 말인지 알지. 아 가끔씩 두려워지 정신없지.

0: 따돈, 아니네, 송기 같은 시내기 허락해. 따돈은 막 하루 내기 허기를 먹고.
1: 오, 야이야이, 따돈, 야이. 아도 따돈기도 뭐, 까나 안에는 포에비기 영내도 이러. 아, 까이디, 까이디. 아, 쇼원바이기 쇼. 남이면 그이 보타하거나 쌍마는 포에비기 한번 영세따리더라.
0: 쇼알리 따삐 강아지, 응안을 내려놓. 타마 허우로. 아이디 허우래, 하이. 아이, 러호는 세. 누아이로에 보타나 굶시고.
1: 야야야, 따돈, 야이. 아이씨, 러호네, 또르시수. 보통은 누아이로 또리다. 응? 까이노. 나 레붐 또이다. 나 얼마니네, 아이씨. 나 할라이 섬기, 러호는 벌비도 나양 파기분이다. 나 시수, 나시 사람 등 파르디. 보통은 누아이 편이다.
2: 이따 나오세,
3: 이따.
2: 이따 아가라,
3: 이따.
2: 섹신 지고 이따 사. 타이벙미기 마친작니고 이코이시 하이나바니고 마꼭다 마삼보 하우라바 타이벙미세 라이루누
0: 아 따돈 아이 러혼디 포이바 하우비덩아이리 아이 똘하우스 예군해 마라시나 깝가 우상이네 라이낭나 꿈나이네 이래네
1: 아 왜저러시노 따돈
0: 아
1: 한느끼 타시망아이도 포이기네 보이러보다 보이누운데 에코이기 더우세 이래 이불레 있더래
0: 아
1: 호비 하이버 세롱 파이버 세루칸 바 포인독 파이버 후마이 훔바 뿌는 막 로에네 메신 문비케
0: 와칼루바 사우루바 야포나테다 아 에이 마세 사우칼럭바데기니네
2: 사우칼럭바 사우칼럭바데기니 렘레잉아 에코이수 힝멍아 모이다바 파우기다막 나피기다막 후히닥 마클 마클 사실럭바데기 탑나 탑나 무실럭레다나가시디
3: 마이기 막땡 로우두나 아이코이부 파비바데기 이룸 꼭자바 파오바 이차 원방암다나 마레도 마삭가밍 파오바 로이나 까오바 여름러가니 망키가니
2: 못키사노 망키사노 똥키사노 실라바니나 망나나바 못키나바 똥나나바
3: 라원 포이바기 마티마꿈 하뿌하나이 라이낭 마락시다 젠종보다 젠펌캉데 꼭숭아클락레 깜도시게 따사
2: 레이나가 하부 하나이가나 신종 나바기 람비 로이나 타진 크레이다
3: 신종
2: 누라가나 헤나 와바타가니 타자비유 고이따사 신종 바기 마후타 하이싱나 로민나시고 타와이힝나나바
3: 콩팜세 루실럭레 나 타와이 이타와이힝나나바 아레이바 앙암바 토나 부톡나라시 아이나수 아이나 감자비 이따싱나수 이따싱기 앙암바 와클 타우나 부톡나비로니 이따사
2: 호이 이따 이따 앙악라게 와클도 아춤바니 춤미 아두부 이따 이따나 힝나바니 하이도나 사움 싸우나 싸우나 셀라바디 쿠동티바 소이드나 난가니 아이수 이타와이 힝나나바 빠이크라게 클루라바니 아두부 이따 이사세 하부 하나이 레낭나 굽신키바나 빨갛방암드레네 떠오리세 이따
3: 이따 예사오 빠이떠오두나 탕나리발옥팜시다 송톡방암마디 까이동농도수 마코이나 파방암라로이
2: 참니다
3: 이따 아니수 우빠야마양비로 아이수 탕나리바시다 송톡방암마라 이행하게
2: 참 아슴바니 이따앙아크라기세 콩팜시 요실락라바디 마기 마기 앙암바 부톡사바다바니
3: 아쭘바니따 이따 나오세 아마 아마 카나링에이다 아이코이 뿐나 타와이 망민나 키바 소이드레
2: 거리노니 이따 아니나 칸비리바두보
3: 이따
2: 아무까 코장비고 나다 타라이곡 비리와세 뭉하다나 리에나 아무까 롯비유 까이다오바게 이따사 이따 앙아크라
3: 하이비유 이따 나오세
2: 이따 타라이곡 비디 지바마

0: 마시니 하라오르가 핫바 사우그득이 핫더기 유아리기세 과 나크라마디 나우시엑나 마코이나 아헨바니 아이망아이르바니 하이두나 묵루바득이 미오이브기 신작다 두나 토키 아두나 네 나팔 여기다바 이참 잠저바 타라이 코피디 카이도우도이노 하이두나 랑톡람리바 아두니 아두나 나팔 까바 아이망아이르 하이브세 칸베야데코 아두가 민원데수 미기 아소이가 나트라가 아손바다 녹너바 야데코 마수
1: 호이 뽀뽀 뽀뽀 아이송아 시다기 민원다 녹나바 낭바차이 바타우라로이 투민나이 사기 타우팜톡바 아두 땅타우라가 레이자라게 미가 원신나두나 카나차이나 바세 카나데코 뽀뽀
0: 아두니 카나데 이슈디 언더 노바클타크레다 제 예모 미오이바 코이너네 아이디 아두니 아다니 아이 망아이르브니 하이드노 묵세리바 히다나리바 마야마세 아리음벙 악드니코 낙라암디 나옥시키 다사도 따둔 또크니 아두나네 하라오르가 핫바 사오브드기 핫바 하이고 와리세 헥헥 닝생 묵고마수
1: 호이

0: 건강기타오람 다비리.
1: 카이드라 역시 대야 나나.
2: 나진 카이가 HIV 테스트 오르게 도와.
1: 카이기는 나바니 디 HIV 테스트 오도이데.
2: 이바니 로홍마기 아한 마센 하이나크레. 아다 이바니 HIV 테스트 오토 우세나 하이나람바.
1: 나바니 디 양구이래 다이네 강나락바. 아두가 카이기노.

타지만 비 유니버시티 대기 능나 바바 나래 해내 섯 기분 밑대기 운에 기대바두나 마시 강호우다나 마품시다 능기 포도 야우두나 레름레 심어 속항래 능행래 아두부 강대 까나가 감동나 가다이대 행리바 능 싱링아 시쇼 First year for the car lower than Nang Naziri de Leru Rabamatu. Second year Gisson Hobogi Ibani Tinga Kibanumito Madumadi Kaubusumam Namnaroi.

0: 타자. 센테네리 홀마망기 우자옥싱시기 마카다 타리바 요렇게 펌펌싱세. 마시다 농시와리 상바 사나다나 펌민나 키바 바흥리 샤코디 먹세. 로이나 동네름 녹디 만데. 능디까리 칼리.
1: 동네다 바싱도. 타모이 생나 농시나바 아마따 오라모이. 하. 내한에 하기 오랑가니. 아두나니.
0: 아두디 하이로드나는 농시바다 타모이 생바 나타가 생다바 하이세. 가만히 카이도빠.
1: 마두기 와팜도 아이나 하우도빠 나티. 하우도라빠 미생나 하이비베다바.
0: 아이슈 칼리네. 타모이 생바 하이시 눈띠기 운는닝바. 눈띠기 폰도 와리 사는닝바. 마기 와칼라칸바. 마기 마띠가 시암 빵닝바. 시월도 있나더라.
1: 아두가 타모이 생나다바 하이시나 운날 수야바 운나드라 수야바 폰가 또이나 떠나다바 와칸가 깨딱 하나다바 마띠엔가 빵빵인다바 시 오이럼 따리해두디야
0: 아두모 수야닝데 아이나 타모이 생바 하이시기 오포짓 오이바 쿠딩도 타모이 생나다바기 마름 오이거니 하이나 칸무슬 라니다
1: 호이다 타모이다 품마가 탐나바 나마다 눅시나바 술래람니 아두부네 마타부 우닝바 마기 콘젠타부 따닝바 이탄달레이바 마탐다수 마기 와칸다 칸바시디 눅시나바 쿠딩기 오이럼니 칼레 아한바다 프렌 마룩 오이나 아다기 베스 나트라가 클로스 프렌 마탐기 마퉁인나 눅시 콩로이 야닝다 브로
0: 아이슈 칼리네 아두 오이바 따라바디 이바니기시 까르마 마칼기 마리노이시 아이 칼리네
1: 오오
0: 마이코 바리칼루아르가 능나 추디 마능나 지리디 자크르가 아이는 남볼다 나오드나 꼬짜짤리도 까리기노인
1: 헤마 꼬짜짤루러보 가이텐나가 여루러보 하이시보
0: 히땡아이브니 욕도바 능가 폰다 와리 사나람들레 눔 여름마동네 가자 하이소 하이브니 너이 바봉기 보스팅세 임팔롬다 다한나바 하이오바
1: 아이네 MU다 민잔바 마탐두다부디 하이바니 아두다 아이코이 융나 실설다 레이레 이마나 지리다기 오이레 posting su jiri da dum tare bulap khung badong la ka dog do adugi su ima ga pabung ga khana ba budi male to ba budi ima su pabung su imphan da lein ba male ikura thop ba ma budi lamlai da le adu
0: ayo
1: imphal da akoi pabung da posting tara ga ka dog do no ba
0: ye nang ni imphal da le da di suti ja su dum imani unare da na
1: khara su magul lai han ba phai da
0: e aina pakhali na finally era parikha si luar ga ne nang na sat khadi amuk ana unar ro idra si
1: as hai he de ba parikha loi bana punsi khong chat loi badi na te da na kana na khang thabak ka phanga ga imphan da leira di adum unar ro idro
0: adu budi chumba adu da hoji gori ba phim si da di government ki thaba ama phang ba hedu di am la khre da na
1: tha jaba mang han gum si ai gi di khang di nang di so idana phang ni Noi department ki to pursu nang na oira ni dana.
0: Kare hen mandro. Chui se phu kaw ta ni ko nang do.
1: Taro.
0: Khang de parika se loi baga nang chat khra ni. Kan mamma tam da mu una ba. Sidani ayi wa khal sina lai ta de.
1: Adu budi matam na soida na pura kani ye. Adu MPSC ki civil services exam gi phum du di pisan khra ban da tro.
0: Pisan khre du budi nang gi si yang na pi khre.
1: Bas. Ai di ta bu taning dre da.
0: Ye. Kai ge.
1: ಹೊನ್ನನಿಂಗ್ ದಬಗ ಹೈ ತಬಗ ಪುಲಪ್ ಪುಲ್ಲೆ ಹೈ ತಾರೆ
0: ಫಜರಿನೆ ನಂಗಿ ವಾಕಲ್ ಸಿಶೋ ಫೈ ಫೈ ನಂಗ್ ಹೈ ಐ ಟಿ ಎಸ್ ಸಿ ಎಕ್ಸಾಮ್ ಗಿ ರಿಸಲ್ಟ್ ಖಂಗ್ನ ತಾರೆ ಅದನ
1: ಅದು ಎಂ ಪಿ ಎಸ್ ಸಿ ಗಿ ಎಕ್ಸಾಮ್ ಸಿಬು ಕರಂ ಕಾದ ತೌದುನು
0: ಮಯಕಿದಿ ಸೈಸಿ ಗಿ ಮನುಂಗ್ ನ ತೋಪಂ

0: 뻥 지지 빠따 하다 봐. 다이시. 파리파리. 닝 토카 버는 밑다 간나 라오고. 담에 담에.
1: 막기 맞다 고그름다. 나 한마 케이나까다이다. 아스쿠 이러바 맞담시 텐니 케드라바 맞둥. 아시 강아우다나 포도 오이나 이막스 랩다라바. 마학나 아이부 티르키브라 나트라가 마나 티브 팡드나바 아이나 롯키브라 이아르포트 마가 아루이브 오이나 티르키바 누미또 마시수 아이 가호바 남드나 님싱리
2: 아 바분기 비범시 못가름나
1: 오피스다 타박다우리네다 예타락바 오이라말
2: 아이마
1: 그다다 실절 호스피탈다 가리다 부두는 살라가 라이엔 바우리하이 비피 스트로크미하이 아이부 야리바 케이 투네 양나 라아니니
2: 엑잠 키탕아르 칸시다 호이 바붕기 나부두누부디 마루오이 아도 아이슈 용사시라
1: 낭 야오바 아이 하나부터 짤루키기 피범도 이행아가 빵 펑나바나 파라니
2: 호이
1: 엑잠 하이엔 항치 땅아이르 칸다 짤바누아이루이
2: 칸데 낭슈 파리카시 암타하닝에 야르디 바붕기 비범도 카레핵 파글럭보가 엑잠 타나보 혼시고
1: 이마기 칸바다 얌누마이테 바붕후이 미우시나 이마부가 야야다바니 아이코이마도 마탄다또 펑캉아모루이
2: 이마 호직디 바붕이 마나다 카나카나 레이레
1: 오피스기 누파 아니 디레이마레 아이코이마 암돈수 가하티데기 토리 에이 야우라니 야우라니 하이나 호직디 폰타우라 암바니
2: 핵 요보그네 폰도로 바붕이 컨디션쇼 하이로 마땀 코딩다 분명 손타가 바붕이야 나부도 쇼이드나 파글라까이
3: Good afternoon passengers, this is the pre-boarding announcement for flight
2: 370
3: to report at the terminal gate passengers in the terminal gate to report
1: exam phajna thanaba laikanna pabiko babungi nawasina maram oirga wakhan hanthabigenu MPSC gi exam su phajna thasi aina khanjaba male madu soidana thonganbi
2: bunnu matto mapuna thojan bigen khan babungi nawa na panse
1: lokhi gi
2: hoi pare
1: numit ke ani ICU da leram laba matung babung ai khoi puna makpu thaduk lam laga chat kre ai imphanda dum thore khidre pari khasu tha khidre nangne yamna nuai khidi kari di taulini ai gi mapok sida taina banatana matam nadi kanabu sungai bi khidi sum sum hogjin ki nangna tatana phon tawa ki adu ai gi hamchat narba punsi khongchat ta lan thungi se naba mikaba nungchi nadaba thodok kayana pik than khibana nangga phon da wari sanaba phawa ai thawira khidi ai khoya nigi wari tapna tapna amu wale sinna kupsin ki university gi parikha da nangna topar oibagi pa MPSC gi exam phajna tha khibagi pa ai loina ta ki amukha waksingi ani subanna mai jing numita narando baba satuna nangi yai phanna begi da ma khurum jaki pumna bak loi khraba hau khraba wari ngak tani aduga na sina khangau da na photo sina ai ngonda wahang kya hangak li angak pani ma sina da karam ba punsi ai na kadai da nin thau ka ban mi sibu ai ru ma ka office te unna ba ngam khi gedra yin batari kari tambai bado

SMS 아마디 포스카티 쿠탕나 칸비럭바 마니푸리 필름 미세기 쿠돌게 훔수보다 로비르시 타지기 마힝 필름 마시다기 아파오마디 푸스바라니기 아픈 마세헥다 비몰 피봉나 세링바 아마디 세랑 비세이 이세이 시부타즈닝이 하이드는 SMS 기 쿠탕나 칸비럭 리바나 과케틸 메야이 쿠이비 임팔 MIS 다기 레상템 타룬 쿠마르 아마디 Amarjit. Marupsi na kanbirak bisay kudol tamjari.